하고 빛을 잃고 준주네 안슬피 울어 백반 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귀꼬리 나는 뒤를 이별하고 악루성어 기수어 울고 뜻밖의 투견이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월궁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은 니안 부리 부려이기라

춘, 춘, 당도, 헌다. 당도를 당도허니 배인마이다 좁아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각집이를 난 쏘건다. 닭 감고 돗다로 구걸, 두둥, 울리며, 아이야 허이야 허이야 떠나가는디.